0: 말.
1: 멍.
0: 말.
1: 스파크리야.
0: 말. 말. 말. 나 이나서 공, 나 이나서 공, 공, 나 이봐 미나 오이.
1: 나 뿜고서 빈다냐? 나 이렇게 또 나오는 거 그만 그만.
0: 내게 말, 왜 나 이러고 공기나 와안 오이.
1: 로라니 뭐, 로로 그게. 무슨 그래? 아서 어떤 하플산더니 뭐 한리굿? 아무서 뭐? 아빠 보러 그 몽리굿.
0: 나 이나서 공, 공, 오이.
1: 내가 그 나고
0: 막바치값이 그렇다.
1: Check up nggak? Apa teh kuarta itu tadi lula bindai? Pertemanan apa?
0: Apa check up tuh bang kami perbelain ini peminau aku bawa. Kada buntang lah juga bergugat di gua.
1: Mang, basin oh kadang asidik yang lawas.
0: Apa check up tadi tano?
1: Asik ya, apa check up tadi tano?
0: Antara.
1: Mau kui kuarta nabil indri bidang apa sana kau lebih?
0: Ini apa?
1: Napa kui dosmel?
0: Nada smell lah nang dia. Asik ya, bidang aku tuh add.

0: 막.
1: 막.
2: 무슨 루이야만 갈까?
1: 무슨 그거 묵과 온 막.
2: 무슨 말까 온 누님오?
1: 무슨 그거 묵과 온 누간낭관 막보이따이 그리도 간낭관 비 간낭 간낭 불알로 방안아 알사 푸니라리야.
2: 무슨? 무슨 불알로 봐서 불알로 아이고 빵아나 망 숨나오
1: 비비비아나 고 보타나
2: 아스마가 막 그때 아나 나버데 불알로 아나 스타파 세포니리아 타카 망가
1: 아이 우버게 나나 굿마
2: 아비 네 부르모
1: 자만 간디리리 만니 모 관노 데리 만 안가 데리 만 가모 고토 만 사고 안고 아이
2: 스마가 아나 오라 스마가 망이
1: 막마 아이고 고 가나나 막
2: 아시게 시게 맞도고 망이 따고
1: 아시게 시게 막
2: 아부터 그래
1: 아